0: 何居士啊，行雷闪电啊，就落雨噶啦。
1: 嗯，满天乌云，睇个样都似啦。
0: 哎呀，系啦，落出添啊，好大滴啊。
1: 不如我哋行埋去人间屋檐底下避下雨先咯。嚟，
0: 哎，啱啦啱啦，呢度有间屋，高门楼，有栋屋檐嘅。
1: 哦，系系系，哎，好彩数啊！而家越落越大雨啦，行快步啦。
0: 何居士啊，呢度有张石凳啊，你坐啊。
1: 大家一齐坐，大家一齐坐。弊啦。都唔知呢场雨落到几时添噶？
0: 希望系过云雨，落一阵就停啦。我哋俾心机等下啦。
1: 唉，我哋赶住翻去噶嘛。
0: 原来何居士要赶路噶？
1: 唔系赶路。不过早啲行路咧，好过坐喺度咁啫。
0: 咁啊系啊。如果早啲翻到屋企，娘亲仲可以煮多啲好餸俾我食添啊。
1: 系啊，咁请埋我都得咯。
0: 如果唔嫌屈質嘅，请居士往架卸下食餐便饭啦。
1: 多谢啦，多谢先啊。我唔係好得闲，

0: 先，梗有好餸食咧。嗱，飲碗湯先啦，啱飲噶啦。
1: 又飲湯啊？娘親啊，我翻嚟三日，餐餐都飲湯啊！哇，咁大碗啊！
0: 大师见你面色唔好，叫你翻屋企食啲营养嘢，咁我仲唔有听足晒话咩？嗱，你食晒啲餸啦。
1: 哦，
0: 我换过件衫就出得门噶啦，轿夫已经嚟咗啦。

0: 掌灯，然后再回廊。
1: 新夫人已经要等了好耐噶啦，
0: 我都要早归为上。
2: 开门啦！
0: 哦，嚟啦嚟啦嚟啦！
2: 哎呀，
0: 你唔系？
2: 哎呀，鬼呀！
3: 做咩呀？
2: 鬼呀！鬼呀！
0: 鬼齐佛。